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감성을 자극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곳, 문화 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학쉼터의 김설배입니다.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최진옥 작가의 우리 집 알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알로에 최진호. 내가 자라오는 화분의 대부분이 알로에이다. 초봄부터 늦가을 사이에는 베란다에 내놓고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까지는 집안 창턱에 놓는다. 알뜰한 손길이 닿지 않아도 아무 탈 없이 우석우석 자라는 알로에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우리 집 보물이자 만병통치약이다. 몇 년간의 새집살이를 벗어나 내 집을 장만한 것이 1990년 9월이었다. 그때부터 알로에의 아지를 얻어다가 화분통에 심었으니 어림짐작으로도 30년 남짓하다. 그 사이 키 넘게 자라면 그루를 바꾸다 보니 이제는 몇십 번이나 그루를 바꾼 것 같다. 좋은 알로에 종자는 바꾸느라 어디에서 좋은 종자만 눈에 뜨이면 아지를 얻어오다 보니 지금의 종자는 줄기도 건실하고 잎도 넓죽해 참 희귀하다. 알로에는 대개 중지 굵기의 줄기에 잎이 어긋나게 자라는데 잎의 가장자리에는 뾰족한 가시가 줄지어 났다. 억세지는 않지만 찔리우면 따끔해 난다. 알로에를 바라보느라면 마치 날창을 꽂아들고 대문을 지키는 위병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으면서 괜히 실없는 웃음이 날 때가 있다. 알로에는 번식도 참 쉽다. 알로에 가지를 따다가 이틀 정도 그냥 두면 잘리운 자리가 물기를 거두면서 마르기 시작한다. 그때 흙에 묻고 물을 적당히 주면 얼마 가지 않아 뿌리를 내리게 된다. 몇 년을 자란 알로에는 꽃을 피운다. 연한 분홍색이 꽃이 줄지어 피어나는데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순서대로 피어난다. 알로에는 사람의 손길을 많이 바라지 않는다. 알로에는 습하기보다는 조금은 감은 흙에서 자란다. 습관적으로 나는 알로에에 물을 줄 때에는 며칠씩 물을 푹 주고 난다. 한 달 남짓이 물을 주지 않아도 별 문제 없다. 하지만 건강하고 푸르싱싱하게 자라오려는 욕심에 나는 때때로 산에 가서 부식토를 파다가 흙을 갈아주기도 하고 콩물을 짜낸 콩비지를 파묻어주고 달걀 껍질도 파묻어준다. 알로에가 감은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 습성 외에는 아는 것이 없는 나로서는 부식토나 콩비지나 달걀 껍질이 알로에 생장에 얼마만한 도움이 더 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나의 정성만은 거짓이 없는 진실이다. 알로에는 우리 가정의 만병통치약이다.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칼로 손을 베이거나 기름에 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따가운 그릇에 데여 데우거나 뜨거운 물에 데울 때가 종종 있다. 여름 한철이면 모기장을 꽁꽁 닫아 놓아도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기 한두 마리씩 집안에서 앵앵거린다.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언제 물어놓았는지 이튿날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 모기한테 물려온 자리가 선명하게 눈을 자극한다. 이럴 때마다 약방에서 파는 구급약보다는 집에서 자라오는 알로에가 제일 실용적으로 사용된다. 상처난 자리에 알로에 즙을 바르면 칼에 다친 상처에 피가 멎고 데운 자리는 아리지도 않다. 청춘기를 맞이한 딸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늘 얼굴 여기저기에 여드름이 생기곤 했다. 저녁이면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는 여드름 자리에 알로에 즙을 정성 들여 발라주면 언제 여드름이 돋았냐 싶게 자취를 감추곤 했다. 남편은 늘 이빨이 아파 소염제를 달고 사는 스타일이다. 소염제도 너무 자주 먹다 보니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지 어떤 때에는 먹어도 효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어느 한 번은 보다 못해 알로에를 먹어보라고 권고했더니 이틀 만에 많은 호전을 가져왔다. 90세를 넘긴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를 태운다. 그럴 때면 알로에 즙을 대접하면 효과를 본다. 1991년 1월 저녁 퇴근을 하고 남편과 둘이 자전거를 타고 둘째 시이모부 생일에 가다가 자전거가 얼음 강판에서 미끄러 넘어지는 바람에 나는 자전거 손잡이에 부딪히면서 옷입술이 퍼그나 큰 상처를 입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통통 부어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세심한 남편은 알로에 즙을 상처에 바르고 반창고를 붙였는데 흐르던 피가 금방 멈췄다. 두 시간 정도 지나자 통통 부어 올라왔던 것이 차츰 내리기 시작했다. 후에 상처 자리를 알로에로 두 번 정도 소독하고 처치했더니 별탈 없이 아물기 시작했다. 처음 몇 해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처 자국이 알렸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상처 자국이 자취를 감췄다. 생활 가운데서 알로에의 덕을 자주 보는 나는 알로에를 자려우는데 더구나 정성을 들인다. 한 입 한 입 키도듬을 하면서 탈 없이 자라는 알로에를 바라보느라면 작게는 자그마한 상처로부터 크게는 우리 가정의 모든 건강을 다 책임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 알로에를 자려오면서 남편이 어쩌면 만병통치약인 알로에를 닮은 만능 수리공이라는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차 운전이든 전기 가설이든 전기 제품 수리든 목공일까지도 막힘없이 맞디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남편은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의 만능 수리공이다. 우리 부부는 가정을 꾸려가면서 이사를 몇 번이나 하게 됐는데 새집일 때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내 집이라고 이름 짓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마다 집수리를 하거나 집장식을 하게 됐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남편이 직접 했다. 내가 유일한 조수 역할을 했다. 처음으로 단층집을 사고 이사를 했는데 원래 한족집 구조라서 우리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다. 게다가 집을 알뜰하게 거두지 않아 너무 꼴불견이었다. 우리는 출근하는 여가를 타서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집수리를 하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이래저래 구경을 자주 오게 됐는데 이구동성으로 이 집이 인제야 제대로 주인을 만났다고 치하했다. 단위에서 분배받은 집을 장식하면서도 우리는 재료 구입으로부터 장식에 이르기까지 우리 부부의 힘으로 했다. 목공을 불러들여 장식을 한 집들에서는 분배를 받아 두세 달 사이에 집을 입주했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처음 장식한 모양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어 모두의 칭찬이 자자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낡은 집이어서 열공급이 잘 되지 않았고 중간 칸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우리는 원래의 낡은 장식을 몽땅 뜯어내고 햇빛이 들지 않는 중간 칸의 벽을 뜯어내고 출입문을 냈다. 집 구조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광선이 충족하게 비쳐들어 곰팡이 냄새가 저절로 자취를 감췄다.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하수도가 고장나고 열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남편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 남편의 손길만 닿았다 싶으면 언제 고장났나 싶게 또다시 무난하게 작동이 되곤 한다. 우리 동네 누구의 집이 하수도가 막히면 남편 전화벨이 울린다. 누구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우리 집 문을 두드린다. 위층의 수도관이 마사져 물이 새거나 열공급관이 막혀도 남편을 부르고 옆집의 수도관이 터져 물이 복도에까지 흘러넘쳐도 남편이 방법을 댄다. 심지어 누구네 집 전등불이 밝혀지지 않거나 출입문 열쇠가 잘 열리지 않아도 역시 남편을 찾아온다. 어지러워진 신발과 옷을 씻거나 기름때 묻은 손을 씻고 땀에 젖어든 머리를 감는 더운 물을 준비하는 것은 애누리 없는 나의 몫이다. 남편은 우리 동네의 보배 걱정도감이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손수 캐온 미나리를 가져다주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있는가 하면 손수 농사 지은 떡호박을 가져다주는 한족 아주머니도 있다. 다재다능한 남편을 바라볼 때면 내 마음이 다 뿌듯하고 내 어깨가 으쓱해진다. 이런 남편의 뒷근심을 덜어주고 받들어주는 것이 아내로서의 의무가 아닌가 싶다. 알로에가 우리 집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모든 상처를 치료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면 남편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고장난 모든 것을 제때 수리해주는 만능 수리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물인 알로에를 잘 차려워야 하고 우리 가정의 세대주로서의 남편 공대에 등한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알로에는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저 창턱을 턱하니 차지하고 풀이 싱싱 자라고 있는데 남편은 또 누구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문을 나선다. 오늘도 누구네 집에 무슨 고장이 났나 보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학쉼터에서는 최진옥 작가의 우리 집 알로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